0: 따라 더 비싼 비 Hey netizens, this is AG From 따이 따이 저와 니 마이키 Oops, I got love, I'm down with Sally 바깥다운 먹을 브레이크 바 따이 산다디
1: 가드레인